0: 그런 반전 있는 여자. 낮에는 너만큼 따사로운 그런 선어해. 커피 식기도 전에 원샷 때리는 선어해. 마음이 어려 심장이 터져버리는 선어해. 그런 선어해. 아름다워.
1: 오빤 강남스타일.
2: 강남스타일. 오빤 강남스타일. 강남스타일. 오빤 강남스타일. 오빤 강남스타일.
0: 이렇게 보이지만 놀 때 노는 여자, 이때다 싶으면 묶었던 머리 푸는 여자.